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10월 13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른바 에너지 휴전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뒤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각국에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2일 SNS를 통해 오늘 하루 사이에만 러시아는 에너지 시설 6곳을 공격했다고 밝혀 트럼프 대통령이 11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상호 에너지 관련 시설을 공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뒤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을 표적으로 삼아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에 의한 전쟁을 끝내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더 강력한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각국의 대응을 강화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11일 미국 ABC TV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교체해야 한다는 생각을 나타낸 데 대해 60일 동안 전면적인 휴전을 보장해 주기 바란다. 그러면 선거를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이 요구한 60일간의 휴전에 대해 러시아 크렘린궁의 페스코프 대변인은 12일 기자단에게 수용할 수 없다는 생각을 나타낸 뒤 푸틴 대통령은 선거 당일에 한해서만 공격 중단을 명령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1: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의 국제공항을 공격한 이웃나라 예멘의 반정부 세력 후티파 간부는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원하기 위해 후티파에 대한 군사작전에 참여했을 경우에 대응에 대해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미국의 권익에 대해 신속하고 고통스러운 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말해 미국 측을 견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의 리야드 국제공항은 이달 10일과 11일 예멘의 반정부 세력 후티파에 의한 탄도미사일 등의 공격으로 모두 14명이 사망하고 300명 이상이 부상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공항 시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로이터 통신 등은 공항의 업무가 이달 17일까지 중단된다고 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 잠정 정권의 연합군은 12일 밤 후티파가 리야드를 향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했다고 발표해 후티파에 의한 공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 기자단이 사우디아라비아의 후티파 군사작전에 참가할지 묻자 그렇게 할지도 모른다,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후티파 간부는 12일 AFP 통신에 대해 미국이 침략에 가담하면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미국의 권익에 대해 신속하고 고통스러운 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말해 미국 측을 견제했습니다.
0: 다카이지 수상은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가타야마 재무상이 세계은행 IMF 국제통화기금 합동개발위원회 차기 의장에 취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카이지 수상은 SNS에서 이번에 세계은행 IMF 합동개발위원회 차기 의장에 가타야마 재무상이 취임하게 됐다. 1974년 위원회 설치 이래 일본에서 의장에 취임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반세기가 넘는 역사를 가진 이 권위 있는 위원회에서 가타야마 재무상이 의장을 맡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세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개발 과제가 복잡해지는 가운데 가타야마 재무상의 리더십 아래 개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한층 깊어지고 그 성과가 일본 기업의 국제적인 활약과 일본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가타야마 재무상도 SNS를 통해 정말 감사하고 막중한 책임감에 마음이 다잡아진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1: 인도네시아의 발리섬에서 일본인 관광객을 포함해 200여 명이 사망한 폭탄 테러가 발생한 지 12일로 24주년을 맞아 현지에서는 일본인 유족도 참석한 가운데 추도식이 거행됐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섬에서는 2002년 동남아시아 테러 조직 제마 이슬라미아 조직원들이 번화가 등에서 폭탄을 여러 발 폭발시켜 관광으로 찾아온 일본인 부부 두 명을 포함해 202명이 사망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4주년을 맞은 12일, 현지 위령비 앞에서는 피해자와 각국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도식이 거행돼 사망한 스즈키 코스케 씨의 동생 켄스케 씨도 기도를 올렸습니다. 켄스케 씨는 올해 83살로 사망한 어머니 타카코 씨의 영정과 유고를 담은 용기를 가져왔고 코스케 씨가 좋아했던 과자를 올렸습니다. 켄스케 씨는 어머니는 사건이 발생한 후 19년간 매년 추도식에 왔었는데 코로나 사태도 있어서 오지 못하고 그토록 바라던 20번째 참석을 이루지 못한 채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의 유고를 갖고 올 수 있어서 기뻐하고 계실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남은 것은 슬픔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테러를 일으킨 제마 이슬라미아는 2년 전에 해산을 표명했고 현지 당국은 전 조직원들이 다시 테러에 관여하지 않도록 사회 복귀를 위한 대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0: 북조선 국영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 총국이 12일 전술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13일 보도했습니다. 시험 발사는 중요 핵심 요소의 기술적 갱신 성과를 확증하기 위해 진행했다고 밝혔는데 미사일을 몇 발 발사했는지와 비거리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12일 북조선에서 일본 해를 향해 최소 두 발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됐다고 발표했으며 한국군도 북조선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수발 중 일부는 900km 이상 비행했다고 발표해 시험 발사는 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군은 한국이 10월 8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처음으로 성공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항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1: 기업 간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을 지수화한 9월의 기업 물가 지수는 지난해 동월 대비 6.8% 상승했습니다. 8월보다는 상승률이 축소됐지만 중동 정세의 영향으로 석유 관련 제품의 가격 상승을 반영해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0: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중국 남부 선전에서 11월 APEC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중국 본토와 홍콩을 잇는 새로운 출입경 시설이 완성됐습니다. 이로써 통과 시 필요한 시간이 30분에서 5분으로 단축됩니다.
1: 베트남 전쟁에서 사용된 고엽제의 영향으로 보이는 장애로 쌍둥이 형과 하반신이 연결돼 태어난 응유엔 득 씨가 가고시마현을 방문해 미나마타병 피해자 등과 의견을 나눴습니다. 응우엔 씨는 11일 가고시마현 이즈미시에서 미나마타병 피해자 등 50여 명과 의견을 나누고 베트남에서는 지금도 고엽제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피해 실태를 전해 계속적인 지원의 소중함을 호소했습니다. 참가한 미나마타병 피해자 등은 배경은 다르지만 유해 물질 피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며 두 번 다시 같은 피해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협력하면서 해결을 위해 의견을 교환하기로 확인했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차양춘, 이홍복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33과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묻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카이토와 그의 친구 마이크는 미에현에 있는 닌자 박물관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수리검을 던지는 체험을 해보기로 했는데요. 수리검은 닌자들이 쓰는 크기가 작은 무기인데 십자형 철판에 날이 붙어있죠. 체험장에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0: 그럼 제33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도노크라이 마치마스카?
3: 15분 くらい です.
2: わかりました.
4: すごい! 本物の 手裏剣だ!
3: あの的に投げてください.
2: えい! ああ、落ちちゃった.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마이크는 담당 직원에게 수리검 체험을 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2: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0: 얼마나 기다려요?
1: 담당 직원이 대답합니다.
3: 15분 くらいです.
0: 15분 정도요.
1: 마이크가 말합니다.
2: わかりました.
0: 알겠습니다.
1: 드디어 수리검 체험을 할 차례가 됐네요. 수리검을 본 가이토는 흥분해서
4: すごい! 本物の 수리켄다!
0: 대단하다! 진짜 수리검이야!
1: 담당 직원이 두 사람에게 설명합니다.
3: あの的に投げてください.
0: 저 관역을 향해 던지세요.
1: 마이크가 수리검을 던집니다.
2: 에잇!
0: 에잇!
2: 아, 落ちちゃった.
0: 떨어져 버렸다.
1: 이 체험에서는 수리검을 몇 미터 떨어진 관역을 향해 던집니다. 생각보다 어려운지 마이크가 던진 수리검은 관역에 꽂히지 않고 떨어져 버렸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3: 15분 くらい です.
2: わかりました.
4: すごい! 本物の 手裏剣だ!
3: あの的に投げてください.
2: えい! ああ、落ちちゃった.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얼마나 기다려요?
2: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0: 이걸 배우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물을 수 있게 됩니다. 내용을 확인할까요?
5: どのくらい?는
0: 얼마나 라는 뜻의 의문사입니다.
5: 待ちますか?
0: 는 동사 기다리다.
5: 待つ의
0: 마스형
5: 待ちます의
0: 의문을 나타내는 조사가 가 붙은 형태로 기다려요 라는 뜻이죠.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물을 때는 시간의 길이나 거리, 양을 묻는 의문사
5: どのくらい?를
0: 사용합니다.
1: 기다리는 시간을 묻고 싶을 때는 동사 기다리다, 待つ를 사용해서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라고 물으면 되겠네요.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待ちますか?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0: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묻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택시로 공항으로 향하고 있는데 길이 막혀서 좀처럼 도착하지 않는 상황에서 택시 기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6: すみません. あとどのくらいかかりますか? 20분 くらい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6: すみません. あとどのくらいかかりますか?
1: 저기요. 얼마나 더 걸려요?
5: すみません.
0: 은 상대방에게 말을 걸 때 사용하죠.
5: あと는
0: 더 라는 뜻으로 이미 시간이 경과한 경우 남은 시간을 물을 때 사용합니다.
5: かかります는
0: 동사
5: かかる
0: 걸리다의 마스형으로 시간이나 돈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6: 20분 くらいです.
1: 20분 정도요.
5: 20분은
0: 20분.
5: くらい는
0: 정도라는 뜻입니다.
1: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どのくらいかかりますか? あとどのくらいかかりますか?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이 밖에도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묻는 연습을 해볼까요? 박물관까지 버스로 어떻게 가는지 물었더니 걸어서 갈 수 있다고 하네요. 걷다는
5: 아르크이고
0: 마스형은
5: 아르키마스입니다.
0: 자, 말해보세요.
7: どのくらい歩きますか? どのくらい歩きますか?
1: 잘 따라하셨어요?
0: 오늘의 관련 어휘는 시간의 길이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1: 대화에서는 기다리는 시간이 주고훈 그라이, 15분 정도라고 했죠?
0: 네, 분은
5: 흥이라고
0: 합니다. 숫자 뒤에 붙여서 5분,
5: 고훈,
0: 10분,
5: 10분
0: 이렇게 말하죠. 10,
5: 주에
0: 흥을 붙일 때는 발음에 주의하세요.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5분, 10분, 15분, 20분.
0: 이어서 길이를 나타내는 시간은
5: 시간이라고
0: 합니다. 숫자 뒤에
5: 시간을
0: 붙여서 1시간,
5: 1시간,
0: 2시간,
5: 2시간
0: 이렇게 말합니다. 4시간은
5: 4시간,
0: 7시간은
5: 7시간,
0: 9시간은
5: 9시간
0: 이라고 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1시간 30분은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1: 1시간 30분이죠?
0: 네, 그렇습니다.
5: 30분.
0: 30분은
5: 한
0: 반이라고 해도 되니까
5: 1시간
0: 한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3: 15分 くらいです.
2: わかりました。
4: すごい! 本物の 手裏剣だ!
6: あの的に投げてください。
2: えい! ああ、落ちちゃった。
1: マイクと一緒にポップカルチャー。 이어서 마이크의 팝컬처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체험형 관광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0: 일본에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 네, 이번에 마이크하고 가이토는 슈리켄, 수리검 던지기 체험을 했죠.
0: 이 밖에도 닌자나 사무라이 체험도 있고 기모노 입기나 다도, 꽃꽂이, 화과자 만들기 체험 등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또 색다른 체험도 있어요.
1: 어떤 체험이에요?
0: 예를 들어서 식품 샘플이라는 거 아시죠? 음식점 진열대에 놓여있는 음식 모형 말이에요.
1: 아, 플라스틱 같은 걸로 만들어졌는데 진짜 음식하고 똑같죠?
0: 네, 그걸 만드는 체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이나 폭우, 화재, 쓰나미 같은 재해의 가상 체험을 통해서 방재 지식을 배우는 독특한 시설도 있습니다.
1: 그건 재해가 일어났을 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